0: 이거 이미 너 맘이야. 무엇을 이거 안 알아줘 되게. 저기 어디야?
1: 이지 마 폴스 They call me a fake. Oh no, we gonna be ish. Now who get money, they talk. No be by talk.